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시청자여러분안녕하십니까뉴스입니다먼저이시간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매체로보는珲春전문란입니다오늘은珲春삼색이어우러져변경도시화폭그리고불씨이어새장열어가고있다는내용으로보내드리겠습니다삼림초원방화멸화조례길림성삼림방화조례길림성인민정부삼림방화명령관련규정에따라珲春시는가을철삼림고위험화재기에진입했습니다아래상세한내용을시청하시겠습니다중로도삼국접경지대에위치한변경통상구도시珲春은삼색으로변경의고품질발전의새화폭을그려나가고홍색문화자원을깊이발굴하여수변혁명의불씨를이어가며녹색생태바탕색을수호해변경발전의기반을확고히다지고푸른색개방기회를틀어쥐고바다를향해강대해지는사명을실천하고있는데이는홍색으로혼을주조하고특색으로에너지를부여하며푸른색으로도시를흥성시키는독특한흥변부민의길을개척하고있습니다아래연변라디오텔레비전방송국의보도를보내드리겠습니다위풍당당한국경땅에전해지는불꽃진실된홍색정서가변경을적십니다홍색은珲春의정신적바탕색이자변경을수호하고영토를지키며마음과역량을응집한핵심자원입니다농후한혁명적내포를지닌변경의땅으로서珲春은줄곧지역내홍색문화자원을깊이발굴활용하며변경의홍색뿌리를정성껏지켜왔습니다이와함께홍색자원을핵심중추로삼아점들을선으로잇고선들을면으로연결하면서홍색문화관광체계의품질을제고했습니다항일연군의길을다시걷기변경의홍색연구학습수변정신선전등특색브랜드로선을정성껏구축하고홍색연구학습복합체를혁신적으로출범해잠자던홍색자원이살아나게하고농후한홍색정신이전해지게해변경발전에굳건히깨뜨릴수없는홍색의힘을응집시켰습니다홍색문화자원을깊이발굴하고수변홍색정신을계승하는기초상에서훈추는독특한생태자질과통상구지리적우세에입각해녹색생태로발전의기초를다지고변경고품질발전의새로운활력을전면적으로불러일으켰습니다동북호랑이표범국가공원핵심구역으로서훈추는삼림피복률이 86% 에달하며국내생물다양성이풍부한변경지역가운데하나입니다현지는줄곧생태우선녹색발전리념을견지하고변경생태안전방어선을확고히수호해왔습니다우수한녹색생태자원에의거해생태문화관광삼림양색녹색농업등친환경산업을힘껏육성하고있습니다생태연구학습습지관광호랑이표범과학보급등다원화된녹색문화관광업태를지속적으로개발해생태자원우세를체계적으로산업우세경제우세로전환시켜푸른산푸른물이변경의영속적인발전과군중의증수치부의가장아름다운바탕색으로되도록하고있습니다푸른색은훈춘의개방상징이자바다를향해강대해지는핵심동력입니다국가인류개방통상구의핵심우세를빌어훈춘은중로도접경의독특한지리적위치에입각해다국라메시장을깊이개척하고통상구의푸른개방경제를힘껏크고강대하게하고있습니다현지는또러시아원농해역과민접한뛰어난지리적우세를살려전국핵심러시아활개수입집산통상구를구축하고버세창고비장입경림시양식정밀가공전국분배의전사슬다국해산물산업체계를구축해훈춘킹크랩을전국의이름난특색푸른산업 IP 로만들었습니다이와함께훈춘은냉동물류버세가공다국무역등

우대체계를 끊임없이 완벽화하며 푸른 개방 통로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연변 항공 통상구에서는 광동, 향항, 오문, 대만으로 통하는 전용 화물기 항로가 새로 개통되었는데, 활개가 5시간 만에 향항에 도착하게 되어 해산물, 농산물의 다국 수출입 통로가 크게 넓어졌습니다. 통상구 개방 우세에 의거해 문화관광 산업과 연계하여 통상구 산업 무역, 해산물 체험, 변경 관광 융합 업태를 혁신적으로 구축해 고수준의 푸른 개방으로 산업 승격, 도시 품질 제고, 변방 군중 증수 치부를 이끌어 통상구가 진정으로 대외 개방의 창구이자 흥변 부민의 엔진으로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훈추는 혁명 정신을 인도로 민족 단계를 중추로 삼아 홍색 문화 관광, 녹색 생태, 푸른색 통상구가 심층으로 에너지를 부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동하며 자원 우세를 고품질 발전 우세로 절실히 전환시키고 있는데, 이는 혁명 로구역, 변경 새도시가 새시대 수변 및 영토 수호, 흥변 부민의 뇌정에서 활기찬 생명력을 발산하며 변강 지역의 고품질 발전이라는 새로운 성과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2026년 전시 가을철 삼림방화기는 9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그중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삼림 고위험 화재기입니다. 삼림 방화 기간, 전시 삼림 방화 구역 내에서는 야외 불사용이 금지됩니다. 삼림 방화 기간, 각 향진 정부, 근해 가두, 림장, 림구 촌민위원회에서는 삼림 화재 위험 예비 경보 대응 방안을 엄격히 집행하고 삼림 화재 예방에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림구에 진입하는 모든 인원은 자각적으로 삼림 방화 검사소와 순찰 인원의 검사 교육을 받아야 하며, 삼림방화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고, 불시나 인화성 폭발성 물품을 휴대하는 것을 엄금하며, 흡연, 야외 취사, 불을 피워 난방하기, 성묘하며 종이를 태우는 등 규정에 어긋나는 불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삼림 화재를 일으킬 경우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추궁합니다. 각향진 인민정부, 근해 가두, 림업, 응급, 훈춘 림업 유한회사 등 부문에서는 삼림방화 기간 24시간 당직 및 지도일꾼 인솔 제도를 실시하고 화재 상황을 적시에 정확하게 처리 보고해 정보가 원활하게 통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삼림 화재를 은폐 보고하거나 늦게 보고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고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허위로 조작하거나 무단으로 자리를 리탈한 단위, 인원 및 책임이 있는 지도일꾼에 대해서는 규정과 규율에 따라 책임을 추궁하고 문책합니다. 각 향진 인민정부, 가두판사처에서는 삼림방화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선전하고 중점 지역에 방화기 방화선전 표어를 걸고 삼림방화 법규, 규정 및 관리 제도에 대한 선전 교육 활동을 광범위하게 전개해 광범한 간부 군중들이 법을 알고 리해하며 준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산불 진화 명령을 받은 모든 단위와 개인은 반드시 즉시 지정된 장소에 도착해 산불 진화에 참가해야 하며 거부하거나 지연해서는 안 됩니다. 광범한 인민 군중들은 삼림 화재 상황을 발견할 경우 즉시 12119 삼림 화재 신고 전화로 신고해야 합니다. 영안진 사완자촌 사과배 가수원에 들어서서 멀리 바라보면 산과 들에 가득한 과일나무마다 탐스러운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 있고 작업자들은 과수원 사이를 오가며 능숙한 동작으로 과일을 따고 있습니다. 허씨네 과수원의 면적이 100모에 달하며 사과배 나무 3천여 그루를 재배하고 있는데 올해 총 생산량은 30만 근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집중 수확기에 접어들면서 많은 사과배가 상자에 포장되어 창고에 입고된 채 판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안진 관문천 과파파 채집원에서도 풍년의 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품종의 사과가 가지마다 주렁주렁 달렸고 온통 붉게 물들었습니다. 과수원에는 과농들이 바쁘게 일하는 모습뿐만 아니라 과일을 따러 온 시민과 관광객들의 발길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과수원 책임자에 따르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융합한 경영 모식으로 다년간 운영하면서 일정 규모의 팬층을 확보해 수확한 과일의 일부는 현지 시장에 공급하고 일부는 전자상거래 유통 경로를 통해 전국 각지로 판매하고 있는데 다양한 판매 방식은 판로를 효과적으로 넓혔습니다. 근년래 훈춘시 영안진에서는 산업 배치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농업 기초 시설을 보완하며 시설 농업, 특색 재배 등 효율성이 높은 농업 산업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키면서 정책 인도, 기술 지원, 브랜드 육성을 통해 농민들의 증수 치부 경로를 끊임없이 넓혀 특색 산업이 향촌 진흥을 추동하는 강력한 동력이 되도록 함으로써 농업이 강하고 농촌이 아름다우며 농민이 부유해지는 아름다운 화폭을 힘써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전시 평균 기온은 약 섭씨 8.5도로 동기 대비 0.9도 높습니다.
이번

주 기온은 변동폭이 비교적 크며 13일부터 기온이 뚜렷하게 떨어지고 14일부터 16일까지 아침 최저 기온은 섭씨 영하 4도에서 2도가 되며 16일부터 기온이 오르다가 18일에 다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시 평균 강수량은 8에서 12mm로 동기 대비 4mm 많습니다. 이에 훈춘시 기상부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면 로면이 미끄러워지는 데다 최근 아침에는 안개가 쉽게 발생하므로 교통 관리를 강화하고 차량 운전자와 행인은 안전에 주의해야 합니다. 각 향진에서는 유리한 날씨를 다잡고 가을 거제 진도를 앞당기며 이미 수확한 곡물, 가을 채소의 방우, 건조, 저장 작업을 잘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시설 농업 관리를 강화해 비닐하우스 채소의 동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14일부터 17일에는 산림 화재 위험 기상 등급이 높아지고, 특히 14일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므로 방풍 방화 사업을 잘해야 하며 야외에서 불을 사용하는 것을 엄금해야 합니다. 이번 주에는 기온 변동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도시 농촌 군중들은 날씨 변화에 따라 적시에 옷을 증감해 감기와 심뇌혈관 등 질병을 예방해야 합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시청자여러분안녕하십니까뉴스입니다먼저이시간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매체로보는珲春전문란입니다오늘은珲春3세기어우러져변경도시화폭그리고불씨이어새장열어가고있다는내용으로보내드리겠습니다삼림초원방화멸화조례길림성삼림방화조례길림성인민정부삼림방화명령관련규정에따라珲春시는가을철삼림고위험화재기에진입했습니다아래상세한내용을시청하시겠습니다중로도삼국접경지대에위치한변경통상구도시珲春은삼색으로변경의고품질발전의새화폭을그려나가고홍색문화자원을깊이발굴하여수변혁명의불씨를이어가며녹색생태바탕색을수호해변경발전의기반을확고히다지고푸른색개방기회를틀어쥐고바다를향해강대해지는사명을실천하고있는데이는홍색으로혼을주조하고특색으로에너지를부여하며푸른색으로도시를흥성시키는독특한흥변부민의길을개척하고있습니다아래연변라디오텔레비전방송국의보도를보내드리겠습니다위풍당당한국경땅에전해지는불꽃진실된홍색정서가변경을적십니다홍색은珲春의정신적바탕색이자변경을수호하고령토를지키며마음과역량을응집한핵심자원입니다농후한혁명적내포를지닌변경의땅으로서珲春은줄곧지역내홍색문화자원을깊이발굴활용하며변경의홍색뿌리를정성껏지켜왔습니다이와함께홍색자원의핵심중추로삼아점들을선으로잇고선들을면으로연결하면서홍색문화관광체계의품질을제고했습니다항일연군의길을다시걷기변경의홍색연구학습수변정신선전등특색브랜드로선을정성껏구축하고홍색연구학습복합체를혁신적으로출범해잠자던홍색자원이살아나게하고농후한홍색정신이전해지게해변경발전에굳건히깨뜨릴수없는

호랑이 표범 과학도급 등 다원화된 녹색 문화관광 업태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생태자원 우세를 체계적으로 산업 우세, 경제 우세로 전환시켜 푸른 산 푸른 물이 변경의 영속적인 발전과 군중의 증수 치부의 가장 아름다운 바탕색으로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푸른색은 훈춘의 개방 상징이자 바다를 향해 강대해지는 핵심 동력입니다. 국가 인류 개방 통상구의 핵심 우세를 빌어 훈춘은 중로도 접경의 독특한 지리적 위치에 입각해 다국 라멘 시장을 깊이 개척하고 통상구의 푸른 개방 경제를 힘껏 크고 강대하게 하고 있습니다. 현지는 또 러시아 원동 해역과 민접한 뛰어난 지리적 우세를 살려 전국 핵심 러시아 활개 수입 집산 통상구를 구축하고 버섯 창고 비상, 입경 림시 양식, 정밀 가공, 전국 분배의 전사슬 다국 해산물 산업 체계를 구축해 훈춘 킹크랩을 전국의 이름난 특색 푸른 산업 IP로 만들었습니다. 이와 함께 훈춘은 냉동 물류, 버섯 가공, 다국 무역 등 부대 체계를 끊임없이 완벽화하며 푸른 개방 통로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연변 항공 통상구에서는 광동, 향항, 오문, 대만으로 통하는 전용 화물기 항로가 새로 개통되었는데 활개가 5시간 만에 향항에 도착하게 되어 해산물 농산물의 다국 수출입 통로가 크게 넓어졌습니다. 통상구 개방 우세에 의거해 문화관광 산업과 연계하여 통상구 산업무역, 해산물 체험, 변경관광 융합업태를 혁신적으로 구축해 고수준의 푸른 개방으로 산업 승격, 도시 품질 제고, 변방 군중 증수 치부를 이끌어 통상구가 진정으로 대외 개방의 창구이자 흥변 부민의 엔진으로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훈춘은 혁명 정신을 인도로 민족 단계를 중추로 삼아 홍색 문화 관광, 녹색 생태, 푸른색 통상구가 심층으로 에너지를 부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동하며 자원 우세를 고품질 발전 우세로 절실히 전환시키고 있는데 이는 혁명 로구역, 변경 새도시가 새시대 수변 및 영토 수호, 흥변 부민의 여정에서 활기찬 생명력을 발산하며 변강 지역의 고품질 발전이라는 새로운 성과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2026년 전시 가을철 삼림방화기는 9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그중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삼림 고위험 화재기입니다. 삼림방화 기간 전시 삼림방화 구역 내에서는 야외 불사용이 금지됩니다. 삼림방화 기간 각 향진정부, 근해가두, 림장, 림구촌민위원회에서는 삼림화재 위험 예비 경보 대응 방안을 엄격히 집행하고 삼림화재 예방에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림구에 진입하는 모든 인원은 자각적으로 삼림방화 검사소와 순찰 인원의 검사 교육을 받아야 하며 삼림방화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고 불씨나 인화성 폭발성 물품을 휴대하는 것을 엄금하며 흡연, 야외 취사, 불을 피워 난방하기, 성묘하며 종이를 태우는 등 규정에 어긋나는 불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삼림화재를 일으킬 경우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추궁합니다. 각 향진 인민정부, 근해가두, 림업, 응급, 훈춘림업유한회사 등 부문에서는 삼림방화기간 24시간 당직 및 지도일꾼 인솔 제도를 실시하고 화재 상황을 적시에 정확하게 처리 보고해 정보가 원활하게 통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삼림화재를 은폐 보고하거나 늦게 보고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고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허위로 조작하거나 무단으로 자리를 리탈한 단위, 인원 및 책임이 있는 지도일꾼에 대해서는 규정과 규율에 따라 책임을 추궁하고 문책합니다. 각 향진 인민정부, 가두판사처에서는 삼림방화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선전하고 중점 지역에 방화기 방화선전 표어를 걸고 삼림방화 법규, 규정 및 관리 제도에 대한 선전 교육 활동을 광범위하게 전개해 광범한 간부 군중들이 법을 알고 이해하며 준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산불 진화 명령을 받은 모든 단위와 개인은 반드시 즉시 지정된 장소에 도착해 산불 진화에 참가해야 하며 거부하거나 지연해서는 안 됩니다. 광범한 인민 군중들은 삼림화재 상황을 발견할 경우 즉시 12119 삼림화재 신고 전화로 신고해야 합니다. 영안진 사원자촌 사과배 가수원에 들어서서 멀리 바라보면 산과 들에 가득한 과일나무마다 탐스러운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있고 작업자들은 과수원 사이를 오가며 능숙한 동작으로 과일을 따고 있습니다. 허신의 과수원의 면적이 100무에 달하며 사과배나무 3천여 그루를 재배하고 있는데 올해 총 생산량은 30만 근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집중 수확기에 접어들면서 많은 사과배가 상자에 포장되어 창고에 입고된 채 판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안진 관문천 과파파 채집원에서도 풍년의 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품종의 사과가 가지마다 주렁주렁 달렸고 온통 붉게 물들었습니다.

있습니다. 과수원에는 과농들이 바쁘게 일하는 모습뿐만 아니라 과일을 따러 온 시민과 관광객들의 발길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과수원 책임자에 따르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융합한 경영 모식으로 단행과 운영하면서 일정 규모의 팬층을 확보해 수확한 과일의 일부는 현지 시장에 공급하고 일부는 전자상거래 유통 경로를 통해 전국 각지로 판매하고 있는데 다양한 판매 방식은 판로를 효과적으로 넓혔습니다. 근년 내 훈춘시 영안진에서는 산업 배치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농업 기초시설을 보완하며 시설 농업, 특색 재배 등 효율성이 높은 농업 산업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키면서 정책 인도, 기술 지원, 브랜드 육성을 통해 농민들의 증수 치부 경로를 끊임없이 넓혀 특색 산업이 향촌 진흥을 추동하는 강력한 동력이 되도록 함으로써 농업이 강하고 농촌이 아름다우며 농민이 부유해지는 아름다운 화폭을 힘써 그려나아가고 있습니다. 전시 평균 기온은 약 섭씨 8.5도로 동기 대비 0.9도 높습니다. 이번 주 기온은 변동폭이 비교적 크며 13일부터 기온이 뚜렷하게 떨어지고 14일부터 16일까지 아침 최저 기온은 섭씨 영하 4도에서 2도가 되며 16일부터 기온이 오르다가 18일에 다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시 평균 강수량은 8에서 12mm로 동기 대비 4mm 많습니다. 이에 훈춘시 기상 부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면 로면이 미끄러워지는 데다 최근 아침에는 안개가 쉽게 발생하므로 교통 관리를 강화하고 차량 운전자와 행인은 안전에 주의해야 합니다. 각 향진에서는 유리한 날씨를 다잡고 가을 거지 진도를 앞당기며 이미 수확한 곡물, 가을 채소의 방우, 건조, 저장 작업을 잘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시설 농업 관리를 강화해 비닐하우스 채소의 동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14일부터 17일에는 산림 화재 위험 기상 등급이 높아지고, 특히 14일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므로 방풍 방화 사업을 잘해야 하며 야외에서 불을 사용하는 것을 엄금해야 합니다. 이번 주에는 기온 변동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도시 농촌 군중들은 날씨 변화에 따라 적시에 옷을 증감해 감기와 심뇌혈관 등 질병을 예방해야 합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珲春人民방송국입니다뉴스입니다먼저오늘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2026년연변주당위농촌사업지도소조확대회의가소집됐습니다珲春시당위부석이며시정부시장대리인박철만이전시겨울철집중열공급준비정황에대해조사연구를진행했습니다아래상세한내용을들으시겠습니다10월11일조당위농촌사업지도소조확대회의가도나시에서소집됐습니다회의는삼농사업에관한습금평청소계중요론수를깊이있게관찰하고전성상시화방조부축을추진해빈곤퇴치난관공략성과의지속적공고확장및향촌전년지능촉진회정신을전면적으로시달하며전주상시화방조부축사업에대해재포치재추진재시달을진행했습니다조당위부석이림서림이회의를사회하고부조장두경국이회의에참석해연설했습니다림서림은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립지를높이고향촌전면진흥을추동하는정치적자각을강화하며각급각부문의주요책임자는중점임무를직접배치독촉하고총책임을지며틀어져야할사업을확실히틀어지고짊어져야할책임을확고히짊어지며재반배치가상하로관통되고시행되며효과를보도록추진해야합니다직접현장에나가고중점을부각하며문제점을파악하고문제를해결하며못박는정신으로부족점을보완하고약점을보강하며사업을실질적으로틀어지고하나하나착실히실행해야합니다협동적으로힘써야합니다당위는총괄적으로방향을정하고정부는실행을추진하며업종부문은각자역할을발휘해사업을추동해야합니다작품을전환시켜야합니다엄격한표준을늦추지않고세밀한요구를꼼꼼히시달하며신중한경외심을품고함부로행동하지않으며실질적인성과를추구해정확한지적관으로향촌전면진흥의재반사업을검증해야합니다두경국은다음과같이지적했습니다최저선사유를든든히구축하고건전한상시와감시측정방조부축기제를세워규모성재빈곤및빈곤방지최저선을엄수하는것은상시와방조부축의최우선임무이자반드시짊어져야할정치적임무입니다재반조치를평양해빈곤해탈군중들이안정적으로수입을누릴수있도록전력으로촉진하는것은상시화방조부축의핵심목표이자방조부축성과를검증하는중요한표적입니다각급각부문은중점삽임무에대조하고맞춤형훈련을조직전개해정책을철저히설명하고절차를명확히정리하며표준을확립해야합니다군중의인정도를중시하고군중신변의부정기품과부패문제를결부해집중적으로정돈하고군중리익을침해

하는 행위를 견결히 바로잡으며 마음과 정으로 군중들이 급해하고 어려워하며 걱정하고 바라는 일을 해결해 실제적인 방조 부축 성과로 군중들의 획득감과 행복감을 끌어올려야 합니다. 회는 전주 상시화 방조 부축 사업 관련 상황을 통보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0월 13일 홍준시 당위 부석이며 시정부 시장 대리 박철만이 전시 겨울철 집중 열공급 준비 상황에 대해 조사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이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 사상을 확고히 수립하고 사전에 계획하고 조밀하게 포치하며 열공급의 각항 준비 사업을 실속 있게 틀어지고 열공급의 안정적이고 질서 있는 보장에 전력을 다해 군중들이 따뜻한 겨울을 나도록 절실히 수호해야 합니다. 박철만은 선으로 대당 길림 발전요한회사, 혼춘 열전기 분회사, 시성휘 열공급요한회사 등지에서 석탄 비축 및 설비 운행, 열공급 지휘 중심 운행, 열공급 응급 대비책 재정 등 상황에 대해 상세히 요약했습니다. 박철만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사상적 인식을 높이고 각 측의 책임을 단단히 다지며 문제 방향을 견지하고 열공급 배관망, 발전 설비에 존재하는 오한 취약점을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관리 대장을 작성해 기한 내에 시정함으로써 각종 위험 오한을 난방처리 도래하기 전에 해소해야 합니다. 열공급 봉사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군중의 요구와 의견을 전달하는 경로를 원활하게 하며 군중의 난방 관련 요구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열공급 정책에 대한 선전 해독을 착실하게 잘해 군중이 관심을 갖는 문제에 제때 응답해야 합니다. 박철만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주택 건설, 응급 등 관련 부문 연동을 강화하고 석탄 비축, 전력 보장, 응급 처리 등 사업을 잘해야 합니다. 일상 감독 관리와 점검을 강화하고 난방 보장 방안을 세분화하며 날씨 변화에 주의를 기울이고 극단적인 저온 날씨에 대비할 준비를 잘하며 열공급 조정 기재를 최적화하고 돌발 고장에 대한 긴급 수리, 처리 능력을 높여야 합니다. 열공급 기업은 조체적 책임을 짊어지고 시설 점검 정비를 다그쳐 추진하며 응급 보상 기재를 건립 건전히 하며 인원 양성과 물자 비축을 잘하고 열공급 시작 전 각종 준비 사업을 높은 기준으로 완성해 정해진 시기에 기준에 부합되도록 밸브를 열어 난방을 시작하며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난방을 보장해 대중이 따뜻하고 편안하게 겨울을 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서지비 등이 조사 연구에 참가했습니다. 다음. 5년 전 10월 12일 동북 호랑이 표범 국가공원이 정식으로 설립됐습니다. 공원 면적은 14,100평방킬로미터로서 길림성, 흥룡강성 두 성에 걸쳐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설립된 5개 국가공원 중 하나입니다. 공원의 길림성 구역은 70% 가까이를 차지하는데 이 핵심 구역은 바로 연변에 자리 잡고 있으며 훈춘 왕청의 12여 개 향진이 모두 공원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관리국 데이터에 따르면 5년 사이 공원 안에 야생 동북 호랑이, 동북 표범 개체 수는 시범 체제 초기에 각각 27마리, 42마리에서 약 72마리, 약 115마리로 늘어났고 새끼 호랑이 생존율은 30%에서 50%로 높아졌습니다. 숫자보다 더 의미 있는 것은 이숲 자체로서 숲이 좋은지 나쁜지는 호랑이와 표범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동북 호랑이는 현존하는 가장 큰 고양이과 동물로 온대 침활 혼합립 먹이 사슬의 최정점에 서 있으며 생태학상 우산 보호종이라고 부릅니다. 호랑이 한 마리를 지키는 것은 마치 우산을 펴는 것과 같아서 숲 전체와 그 안에 모든 생명을 함께 보호하게 됩니다. 우산이 제 역할을 하려면 충분한 먹이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성체 암호랑이 한 마리의 서식권은 300 내지 500평방킬로미터이고 수호랑이는 1000평방킬로미터를 넘기도 합니다. 이숲 안에서 충분한 마룻, 멧돼지, 꽃사슴, 노루를 찾아야만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고 새끼를 기를 수가 있습니다. 먹이 동물 밀도가 부족하면 암호랑이는 새끼를 살려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말해 호랑이와 표범이 이곳에 자리 잡고 새끼를 낳는다는 것은

지난 5년간 공원은 감량 정비에 가장 큰 힘을 쏟았습니다. 광산권 156건을 전부 폐쇄 철수시키고 골계 도급 사업 276건을 질서 있게 정리했는데 루개로 삼김 회수 퇴경 환림 면적이 3만 4천 모에 달합니다. 또 호랑이 표범의 활동을 오랫동안 방해했던 박목소 8만 1,500마리를 정리하고 불법 박목 울타리 135만 메터를 철거했습니다. 예전에는 삼김도로 양옆에 울타리가 빽빽해 호랑이와 표범이 지나가려면 10여 킬로미터를 돌아가야 했지만 지금은 울타리가 철거되며 끊겼던 삼림이 다시 이어졌습니다. 숲이 이어지자 먹잇감도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공원에서는 불법 밀렵 도구 철거, 겨울먹이 보충, 수렵 방목 금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꽃사슴, 노루, 멧돼지 개체수가 빠르게 회복됐습니다. 2025년 한 해만 해도 훈촌 구역에서 유재류 동물 활동이 30만여 회 감축됐고 먹잇감 군집 상대 풍부도는 시범 초기보다 한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핵심 분포 구역의 꽃사슴은 멸종 위기 상태에서 벗어나 지역 우세종으로 회복됐습니다. 숲이 좋아지자 호랑이와 표범도 늘어났습니다. 현재 호랑이와 표범의 활동 범위는 공원 면적의 80% 이상을 피복합니다. 지난해 11월 훈촌 구역에서 호랑이 한 마리가 새끼 다섯 마리를 거느리는 영상이 촬영됐는데, 이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야생동물 호랑이 여섯 마리가 한 화면에 동시 촬영된 기록입니다. 감축 결과, 지금 동부 호랑이는 대략 일주일에 한 번씩 사냥에 성공하는 반면, 예전에는 보름씩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 숲의 수용 능력으로 추산하면 약 300마리의 동북 호랑이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습니다. 다음, 원활하고 질서 있는 도로 환경은 문명도시 건설의 중요한 기초입니다. 인행도로, 맹인도로, 공공주차 공간은 공공자원에 속하므로 사적으로 점유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도시구역의 일부 3륜차, 전동차 판매 상가에서는 규정을 어기고 공공구역을 점용해 경영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는 도시 용모와 질서에 엄중한 영향을 미치고 출행 안전 우환도 초래하고 있습니다. 도로 옆에는 많은 3륜차, 전동차, 경연 상인들이 영업을 하고 있으며, 또 전시 차량을 보관하기 위해 장기간 문 앞에 공공주차 공간과 소방 통로를 점용해 판매 차량을 세워 시민들의 주차 자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량의 전시 차량이 함부로 인행도에 놓여 공공 녹지를 짓밟고 맹인 도로를 막고 해서 행인들은 부득이하게 차선으로 돌아가 통행해야 합니다. 또 시각장애인 통행 권익이 보장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과 차가 뒤섞여 통행해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상가에서 차량을 수리하고 세척하면서 발생한 기름때를 함부로 버리고 흘려보내 지면에 고질적인 기름 자국이 생깁니다. 로면이 미끄럽고 더러워져 길가의 전반 면모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도로 통행 효율도 저하시킵니다. 이에 교통관리, 도시관리 등 부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호소합니다. 전문 정돈을 전개하고 순찰집법 력도를 높이며 규정을 어기고 주차하는 차량을 정리하고 상인들이 맹인도로, 인행도로와 공공주차 공간을 점용하는 것을 엄금하고 동시에 로면의 기름때를 정리하며 로면 청결을 잘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상시와 감독관리 기재를 건전히 하고 문앞세 가지 책임을 다지며 상인들이 법을 준수하고 합법적으로 경영하도록 인도해 군중들에게 도로를 돌려줌으로써 안전하고 원활하며 깨끗하고 질서 있는 도시도로 환경을 공동으로 수호해야 합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10월 13일 훈촌시 제1소학교에서는 바른 초심을 이어받아 햇살 속에서 새 출발, 2025급 신입생 출발식을 개최했습니다. 활동에서는 신입생들의 옷매무시를 단정히 하고 주사로 지혜를 깨우는 등 전통 예의를 통해 아이들이 엄숙하고 따뜻한 의식 속에서 성장의 의미를 느끼도록 했습니다. 10월 13일 훈촌시 하남가도 양광사회구역에서는 북경동인당 훈촌약방위안회사와 연합으로 약향으로 중양절을 따뜻하게 베개로 로우는 행복 지켜 주제 활동을 개최해 로인들이 전통 중의학 양생 문화를 요회하고 가을, 겨울철 양생 및 가정 내 건강 관리에 관한
작은 지식을 보급해

0: 있으며 수면 조절과 목 어깨 관리 등과 관련한 의료인들의 궁금증에 해답함으로써 의료인들의 획득감과 행복감, 안전감을 절실히 높였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영, 아나운서 진혜였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이맘때 계절에는 공기는 차갑지만 낮 동안에 맑은 하늘이 펼쳐지면 활동하시기에는 무난한 날씨가 이어지는데요. 역시 가을 날씨는 좀 쌀쌀하더라도 쾌청하고 산뜻한 날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점심시간용에 가벼운 산책하시면서 고즈넉한 늦가을의 정취 만끽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날이 맑을 때에는 대기가 무척 건조합니다. 산불 조심은 물론이고요. 건강을 생각해서 충분한 수분 섭취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래 상세한 날씨 알려드리겠습니다. 군촌 최저기온은 4도, 최고기온은 13도. 춘화 최저기온은 1도, 최고기온은 11도. 하담은 최저기온은 2도, 최고기온은 12도. 양포 최저기온은 3도, 최고기온은 13도. 마천자 최저기온은 4도, 최고기온은 13도. 경신 최저기온은 5도, 최고기온은 13도. 반석 최저기온은 4도, 최고기온은 13도. 삼가사 최저기온은 4도, 최고기온은 13도. 영안 최저기온은 4도, 최고기온은 13도. 밀강 최저기온은 2도, 최고기온은 12도. 방천 최저기온은 6도, 최고기온은 13도.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珲春人民방송국입니다뉴스입니다먼저오늘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2026년연변주당위농촌사업지도소조확대회의가소집됐습니다珲春시당위부석이며시정부시장대리인박철만이전시겨울철집중열공급준비정황에대해조사연구를진행했습니다아래상세한내용을들으시겠습니다10월11일조당위농촌사업지도소조확대회의가도나시에서소집됐습니다회의는삼농사업에관한습금평청소계중요론수를깊이있게관찰하고전성상시화방조부축을추진해빈곤퇴치난관공략성과의지속적공고확장및향촌전면지능촉진회정신을전면적으로시달하며전주상시화방조부축사업에대해재포치재추진재시달을진행했습니다조당위부석이림서림이회의를사회하고부주장두경국이회의에참석해연설했습니다림서림은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립지를높이고향촌전면지능을추동하는정치적자각을강화하며각급각부문의주요책임자는중점임무를직접배치독촉하고총책임을지며틀어져야할사업을확실히틀어지고짊어져야할책임을확고히짊어지며재반배치가상하로관통되고시행되며효과를보도록추진해야합니다직접현장에나가고중점을부각하며문제점을파악하고문제를해결하며못박는정신으로부족점을보완하고약점을보강하며사업을실질적으로틀어지고하나하나착실히실행해야합니다협동적으로힘써야합니다당위는총괄적으로방향을정하고정부는실행을추진하며업종부문은각자의